0: 빵짱 예민쇼.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모 필요한 임포대 로컬 끔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민쇼.
1: 바라서 다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먹어 말라 그리는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조이, may kansi ka na, Joy?
3: Ay, toto, may ari gid. Tsaka damo gid isang utok-utok.
2: Mayo pang kansi mo, Joy. May utok. Ang ako nga ex, wala gid. Ginbayaan niya ko. Ginbaylo niya ko sa mas lauay pa sa akon. Te, din dang utok niy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Avoid phone distraction at the door. When you're entering your home, don't check your phone. Distraction is your biggest weakness. It makes you an easy target. Stay alert. Stay smart.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후고!
1: 후고!
2: 후고!
3: 후고!
0: 후고! 후고!
4: 부디빵 엘리베이터! 마이 GF!
5: 후고 더몰!
6: 그 toxic sa duty dahil QA, no problem. This call center agent takes it easy kaya. I listen to more Samagdamag on my only radio.

0: 깜짝 예미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
0: 깜짝 예미 존!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텐 료칸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워커
0: 깜짝 예미 존!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미 존!
1: 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부카스 24 호라스
2: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